0: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8: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7: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9: 새만금.
1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손시키고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갓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한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이는 혹 일시적인 인심 선동은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8장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어,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43.
4: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효, 즉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오.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루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오.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hen I first saw you.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2: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서기송 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서성전 문현주 외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다녀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였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태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음방송 TV 예회에 함께하는 저희들은 오늘 또다시 이 예회를 맞이할 수 있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신앙 수행을 통해 더욱 성숙한 공부인 되도록 다짐하오니 정신의 수양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사리의 연구를 통해 일과 이치를 통달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며 옳고 그름을 바르게 취사하여 자신도 진급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계는 지금 주의 주장의 대립으로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테러나 자연재해로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사오니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강자와 약자가 서로 진화해가고 전 세계 인류가 모두 진급의 길로 나아가도록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교리품 16장 전서 121조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 김영신이 여쭙기를 사은 당초에 실지 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초에 직접 올리는 실지 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 법궤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 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또 여쭙기를 진리 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염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기둔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창산 최도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불교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밀인 이 불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불공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깊은 산사에서 불상 앞에 절을 올리거나 또는 불단에 정성스럽게 과일과 공약물을 올리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한 불공입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불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 곳곳이 부처님이니 일일이 불공을 올리라는 법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법문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한 단어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불공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작은 일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트 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 옆 차가 문을 열 때 부딪히지 않도록 선을 딱 맞춰 바르게 주차하는 그런 마음, 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할 때 혹시 뒤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린 버튼을 조금 더 눌러주는 그런 마음. 우리는 이것을 보통 매너 또는 배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원불교적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이웃, 곧 부처님에게 올리는 가장 훌륭한 사실적 불공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의 보훈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동포, 법률, 하늘과 땅, 부모가 모두 은혜의 덩어리이자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불공은 형상 있는 불상에게만 향했습니다. 하지만 원불교의 불공은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또는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향합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부처님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또 정성스러우며 또 그분의 처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 헤아림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배려입니다. 사사불공은 일을 당할 때마다 불공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배려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다음 담당자가 보기 편하게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뒤 직원이 치우기 좋게 그릇을 한 대 모아두는 것, 이 모든 것이 일 속에서 은혜를 생산하는 불공입니다. 나의 편안함만을 구하는 행위는 당처를 알지 못하는 미신 불공이 되기 쉽습니다. 진정한 사실 불공은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타인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광활한 사막을 혼자 여행하던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길을 잃고 헤매느라 가지고 있던 물이 모두 떨어져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쓰러지기 직전 여행자는 멀리서 낡은 오아시스 대피소와 그 곁에 서 있는 녹슨 수동 펌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행자는 기쁜 마음에 달려가 펌프 손잡이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펌프는 새소리만 낼 뿐 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며 주저앉은 그의 눈에 펌프 옆에 놓인 빛바랜 플라스틱 물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물병에는 막의 부근에 먼지 묻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병에 든 물을 절대 그냥 마시지 마십시오. 이 물은 펌프 밑바닥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먼저 이 물을 펌프 구멍에 전부 부은 다음에 손잡이를 힘차게 저으십시오. 그러면 시원하고 깨끗한 샘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병에 다시 물을 가득 채워 마개를 닫아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물을 부었는데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이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차라리 지금 이 한 병의 물이라도 마셔버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극심한 갈등 끝에 그는 쪽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병의 물을 펌프 속으로 모조리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펌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꿀럭거리던 펌프는 마침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차갑고 맑은 샘물을 이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여행자는 목을 축이고 온몸을 적시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가기 전 쪽지에 적힌 대로 다음 여행자를 위해 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꼭 닫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밑에 연필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진짜 샘물이 나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막의 마중물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올려야 할 배려의 불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잘해주면 나도 배려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중물을 그냥 마셔버리고 빈 펌프만 원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먼저 양보하는 작은 행동이 바로 메마른 인간관계 속에서 은혜의 샘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입니다. 여행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물병을 다시 채워둔 것처럼 배려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를 타고 다음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교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채워놓은 배려의 마중물은 언젠가 또 다른 부처님을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손해보는 듯하지만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이 마중물 같은 배려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천해 갑시다. 대종경 신성품 14장에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자로서 스승에게 다 하지 못할 말이 있고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다 해주지 못할 말이 있다면 이는 알뜰한 사제라 할 수 없나니 알뜰한 사제는 서로 간의 속마음을 온전히 터놓고 창자를 이은 듯이 통화해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배려와 신심, 이 완전한 소통과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의 출발은 이런 숨김없는 솔직함입니다. 제자가 허물이나 고민을 숨기지 않고 스승 또한 진심 어린 가르침을 숨김없이 전할 때 비로소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사제 간의 관계를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부모와 자식보다 더 깊은 창자를 이은 관계로 표현합니다. 서로의 사정과 상황을 깊이 헤아리는 극진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려는 이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상대방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친절함이 바로 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적 의미의 불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배려가 불공인 줄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의 원망심과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앞서면 상대방이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고 배려의 마음은 닫혀버리게 됩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눈앞에 가려지면 부처님을 외면하고 내 이익만 챙기게 됩니다.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거창한 돌을 깨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내 이기적인 마음을 알아차리고, 아, 이 멈춤의 순간에 상대방을 한 번 더 배려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비워낼 때 비로소 상대방의 처지가 보이고 진정한 불공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배려를 통한 불공의 방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말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가족에게 건네는 한마디, 직장 동료에게 던지는 소소한 농담, 그리고 마트 계산대에서 나누는 인사까지 우리의 삶은 언어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하루 내가 뱉은 말들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혹은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었는지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날카로운 말 대신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불공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항상 입을 조심하고 말을 바르게 할 것을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가진 엄청난 에너지와 인과의 법칙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복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고, 또 남을 죽이고 악한 말을 하면 그 업보 역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진리이고 우리가 말을 다스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말의 배려를 어떻게 불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건네는 역지사지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기준과 내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에게 이 비수를 꽂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것도 못해? 이런 말 대신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내 생각이 짧았구나 라며 상대방을 먼저 감싸 안아주는 말이 곧 동포에 대한 산불공입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언행은 그 어떤 향과 촛불보다 훌륭한 공양입니다. 그 다음은 칭찬과 감사의 언어로 복덕을 짓는 적덕의 언어입니다. 입은 덕을 쌓는 문도 되지만 죄를 짓는 문도 됩니다.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기보다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서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것이 바로 불공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힘이 납니다. 이런 따뜻한 감사와 칭찬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밭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 우리 공동체를 은행의 낙원으로 만드는 바로 그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불필요한 말과 거친 말을 줄이는 지혜의 침묵, 곧 언행일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배려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시리에 빠졌을 때 충고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내는 말보다는 묵묵히 손을 잡아주고 또 곁을 지켜주는 그러한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역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수행이자 불공입니다. 자, 둘째, 행동의 배려입니다. 얼마 전 전남 구례에 있는 테마파크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어린아이들 몇몇이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 순간 저 나무에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올라갈 수가 있나? 이런 신기한 생각이 들어 제가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간 곳은 이 휘어져 자라는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헤아려 이 방부목을 이용해서 마치 나무에 올라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만든 그 공원의 조성 의도와 운영 방향을 저는 보았습니다. 단순히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나무를 다치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동포 보훈의 실질적인 모습과 또 그 공원이 추구하는 방향, 경영 철학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공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모습과 행동에서 불공의 참뜻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불공의 본질은 허례허식이나 기복적인 신앙에 있지 않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사은이 곧 진리요 부처님이기에 내 주변의 모든 인연과 만물에게 진심을 다해 은혜를 베풀고 보답하는 것이 참다운 불공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교법을 통해 마음의 공부와 함께 반드시 지행병진,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나란히 함께 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은혜를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몸으로 직접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완성된 공부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은 그 인과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행동 하나, 무심코 지나치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발걸음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따뜻한 배려가 담긴 손길 하나는 절망에 빠진 이에게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상처를 주는 몸짓을 거두고 이웃을 향해 다정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펼치는 것이 곧 생부를 향한 가장 지극하고 거룩한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이웃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동행의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말로만 힘내세요 하고 돌아서는 것은 진정한 불공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손을 내밀어 짐을 함께 들어주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공경에 빠진 이웃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행동이야말로 동포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구체적인 불공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자리 양보와 배려로 덕을 쌓는 적덕의 몸가짐입니다. 이 불공은 대단한 성업이나 또 큰 돈을 기부하는 것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줄이고 질서를 지키는 것,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지친 이에게 편안함을 내어주는 것, 또는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줍는 것,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먼저 허리 숙여 정중히 인사하는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몸가짐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의 인격을 닦고 주변을 맑고 밝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실천이 곧 공중을 위하고 만물을 위하는 천지, 법률, 은혜 보답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영역과 마음을 존중해주는 절제와 탕평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때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불편해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서도 완성이 됩니다.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나의 호의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간섭이 되지 않도록 내 몸가짐을 절제하는 것 역시 지혜로운 불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몸을 앞세우거나 거친 행동으로 위압감을 주는 대신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태도로 상대의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줄이고 운전할 때 양보를 하고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행동, 이런 것이 바로 사회를 은혜롭게 만드는 사사불공입니다. 셋째, 마음의 배려입니다. 원불교 교법의 근본은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을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불공의 참뜻을 일깨워주시며 형식적인 절차나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사은이 곧 살아있는 부처님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곧 불공의 성패를 가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은 만 가지 법을 지어내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품행을 담느냐에 따라 세상이 은혜의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원망의 구렁텅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타인을 향해 축복의 마음을 내고 시기와 질투 대신 연민과 사랑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신구의 삼업 가운데 가장 으뜸인 의업을 맑히는 참된 불공입니다. 타인의 허물과 부족함을 내 품으로 감싸 안는 용서와 포용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를 보면 내 눈으로 먼저 재단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배려는 저 사람도 오죽 사정이 있어서 저럴까 라며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곧 내 마음밭에 짓는 가장 고결한 공덕이자 부처님께 올리는 참회와 공양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의 잘되기를 축원하는 적선의 마음을 필요합니다. 불공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이웃의 평안을 빌어주고 직장에서 경쟁하는 동료의 숨은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것,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불공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거두고 오직 상생과 화합의 에너지를 품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공중을 위하는 지극한 기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깨어있어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무아봉공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경계를 당할 때 내 이기심과 욕심이 불쑥 솟아오르면 마음의 배려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나 먼저, 나만 살고 보자, 이런 이기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대중을 위해, 전체를 위해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무아봉공의 정신이자 수행자의 본분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비울수록 그 자리에 사은의 은혜가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오죽하면 저럴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과 또 전생의 인것까지도 헤아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신고이자 불공입니다. 불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동료의 짐을 나누어 드는 것, 이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인생의 업장을 높이고 복과 해를 채우는 불공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내 눈앞에 부처님께 배려의 불공을 올리겠다라는 다짐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2: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화상요당 최화자 해원영가의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김사운, 조영호, 조현범, 조영서 교도가 올리는 법문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5: 새만금.
6: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우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Dig man, there goes Mac the Knife.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법문은 6.25 전쟁의 아픈 역사 속에서 매몰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되신 민간인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김은호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3: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나니라. 원불교 청산종사법어 법훈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말씀은 청학교당 성타원 김지선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족 안창현, 안철용, 송혜선님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포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31.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8: 라디오로 흘러나온
5: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8: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9: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원방송 신곡 2시.
1: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2: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3: 새만금.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풍 18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새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르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이경구 영가의 열반을 맞이하여 가족을 위해 평생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괴정교당 고화중 교도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 반갑습니다. 오늘 심쿵 4시 1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강원도 정선에서 열렸던 원음방송 후원 인류의 노래 다시 짓는 아리랑 공연 실황을 전해드립니다. 주말 오후 우리 민요 아리랑의 색다른 매력과 함께해 주세요. 광고 먼저 듣고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선 아리랑제 프린지 무대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맡은 저는요, 후원대학교 K-콘텐츠 제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남경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무대는 2026년도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그 내용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아주 뜻깊은 자리인데요. 강원도에 전승 공동체가 서로의 소리를 나누고 그리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이어져 온 아리랑을요, 오늘 이 한자리에서 모두 들려드릴 겁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전승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공연의 제목이 바로 인류의 노래 다시 짓는 아리랑이에요. 다시 짓는 아리랑. 인류의 노래라고 했죠. 원래 한국의 노래인데 인류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정선 속초 원주가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노래 이 공연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짓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들 짓다라는 말을 평소에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언제 들어보셨죠? 짓다. 밥을 짓다. 그렇죠. 농사를 짓다. 또 집을 짓다. 그렇죠. 여러 가지 짓다란 말이 있는데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짓다란 말이 쉽게 있을 수 없는 말인데 우리가 노래를 짓다란 말로 해서 우리 정선 아리랑 강원도에 있는 전승 공동체가 함께 아리랑을 짓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리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라고 하는 세계 인류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에 지정이 되어서 오래전 사람들의 삶과 마음 그리고 또 그런 품어온 노래를 함께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서를 대표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그런 이음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정선군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또 국가유산청과 원음방송이 후원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세 지역의 전승공동체 정선, 원주, 속초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 공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정선 아리랑의 깊은 정서와 또 기억을 또 오늘의 음악의 언어로 새롭게 있는 무대 AI 요즘 아시죠? 인공지능으로 새롭게 지은 아리랑 이어 부르는 마음도 이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을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실 무대는 설악의 산자락과 동해의 푸른 동해의 그 마음을 품은 도시 속초죠. 속초의 삶과 기억을 노래하는 속초 아리랑 보존회가 들려드릴 겁니다. 속초 아리랑은 설악산과 늘밀령 또 무란골 이런 지역에서 자연과 지명을 노래 가사에 담았습니다.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기쁨 그리고 그리움 또 생활의 정서 등을 오롯이 담아낸 동해안권에서 불리우는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잇는 속초의 노래 속초 아리랑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첨이나 복전부
1: 뽕! 뽕!
0: 어?
1: 뽕사님!
0: 아가 누구야?
1: 나예요 나.
0: 아 사람아 나가 누구야?
1: 아이 참 나예요 여기 나.
0: 아 내가 여기 이렇게 서인데 누가 자꾸 나라는 거야?
1: 아이 참 나예요 여기 나 뽕사님.
0: 아 그래요? 내가 앞은 안 보이지만 진짜 난가 어디 한번 보자.
1: 아이고. 아 너무 너무 너무 이놈의 영감태가 어디를 막 더듬어.
0: 아 이게 나라며?

0: 거예요.
1: 아 진짜 난가 하고 한번 좀 이렇게 다듬어 봤는데 그렇게 티라니. 아유,
0: 뭐라고요?
1: 예.
0: 이거 보세요.
1: 아.
0: 그나저나 댁은 며칠요?
1: 하하, 나는 사는 데는 저 초가상을 한 채 뿐일세.
0: 아이 참, 나이가 몇이냐고요?
1: 어, 내 나이는 한 500년쯤 됐지.
0: 아, 아니, 댁의 나이가 500년이에요?
1: 어, 내 나이가 얼마냐며?
0: 그래서요?
1: 아, 내 나이를 살려거든 500냥만 내라 이런 말씀이야.
0: 보이지 않는 양반이 왜 자꾸 쳐다보는데? 어?
1: 때리지 마.
0: 아유 참 그게 아니라 지금 댁의 나이가 몇이나 되나 이런 말이에요 지금.
1: 하하,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물어보겠지. 사람아, 내 나이는 말이야 갑자 을측을 지나 개
0: 뭐라고요?
1: 개년일세.
0: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은 그러면 보자 보자 보자, 돼지띠세. 그럼 돼지띠.
1: 허허, 어? 이 여자가 뭘 아는 척 하는 거 보니 오지랖이 상당히 넓군. 그래야 그런 너나 댁은 뭐 하는 여자길래 이렇게 대낮부터 길거리를 쏘다니며 수작을 떨고 다니나?
0: 아하,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내가 글쎄 택한데 점을 치러 왔지 뭡니까 점을 치러.
1: 아, 당신이 점을 치러 와?
0: 네.
1: 당신이 점쟁인 모양인데.
0: 아이 참, 내가 지금 댁한테 점을 치러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1: 에휴, 제수의 오부 더다.
0: 뭐라고요?
1: 병점이요, 몸점이요.
0: 에휴, 병점이랍니다요.
1: 하하, 병점인 거 보니 댁의 식구 중 누가 아픈 모양이군요.
0: 네네네네네. 아이고, 우리 집에 뻑돌이가. 아이 치를 뭡니까요?
1: 뻑돌이가 아파. 뻑돌이 이름만 뻥고. 뭐 대가 딸이며?
0: 아니 아니, 딸이 아니에요 딸이.
1: 그럼 뭐 아들인가?
0: 아들도 아니고. 쓴놈. 순놈이에요 순놈.
1: 야, 이 사람은 별안가 순놈이라니. 이건 무슨 소리야 이게.
0: 우리 집에 강아지가 개새끼가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1: 집에 강아지가 아파?
0: 네네네.
1: 그럼 뭐 이 사람은 날더러 개점을 치라는 말이야?
0: 아니 싫으시냐고요?
1: 내가 이 사람은 아픈 안보에도 이래봬도 사람 점쟁이지 개점쟁이는 아니야. 이 사람은 날더러 개점을 치라는 말이야.
0: 아니 그래서 싫으시냐고요 그래서.
1: 그래도 목경이 포도청이라 하는 순 없지. 그런 말이야. 개점을 취재도 개부조 성명 생년월일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개 춘추가 어떻게 됐나?
0: 춘추라니요?
1: 아하, 연세 연세 어디 갔어? 연세가 어떻게 됐냐 이런 말이요.
0: 아니 연세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아니 이런 무식한 예편에 같은 일이라고. 개새끼 나이가 몇 살인가 이런 말이야?
0: 진지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마 보자 두 살 가오 됐어요.
1: 두 살 가오시라? 원만하시군. 그런 말이야. 복채는 없다라도 한번 쳐봅시다.
0: 오케이.
1: 천재지신 이어지신 일출강 월출강 다림이 아니오라. 개년 9월 개집 개시에 태어난 수강아지께서 이웃집 앙강아지를 탐내요. 어? 마음대로 못 만나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상사병이구만.
1: 빙이 났으니 감기인지 상사병인지.
0: 네네네.
1: 영감하신 점괘를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니 그럼 아니 왜요?
1: 내가 말이야 점을 쳐보니 점괘가 드럽게 나왔어.
0: 아이, 어떻게 드럽게 나왔어?
1: 이 개가 나이가 들어 망년이 들어서 3일이면은 멀리 장기 출장을 간다는 말씀이야.
0: 아니 어디로요?
1: 이 개가 나이가 들어 망년이 들어 된장 두루마기를 걸쳐 있고
0: 있고
1: 청파 방가지를 뒤집어 쓰고
0: 쓰고
1: 멀리 장터로 간다는 말씀일세.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1: 이러라. 사람아 죽는 게 아니고
0: 아이고 그럼 뭐야
1: 운명을 하신다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운명.
0: 아, 이놈의 영감태가 장난을 치나 사람을 가지고.
1: 그건 말이야. 개 선생 밭자리 가게 저리 빼려 놔두고 우리 기왕에 이렇게 만났으니 춤이나 한번 추고 놀아보세.
0: 놀아보세.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허허이 이놈이 이래봬도 정성 판서에 사세요. 팔도 감사마다고 돈 한 푼에 팔려서 합소리로만 나섰네. 지리고 지리고 자리 헌다. 군바하러도 자리 헌다. 여러

0: 그리고 잘이었나 분방하고 잘이었나 한 푼 줍시오.
1: 네, 우리 속초 아리랑 보존회에서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조금 전 우리 무대에서는 설악과 동해의 풍경 그리고 속초의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깊은 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감상하시느라고 이렇게 푹 빠지셨나 봐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열심히 듣고 계시던데, 우리가 국악 공연을 할 때 보면은 추임새라고 칭찬하는 말 하죠. 다 할 줄 할 줄 아시잖아요. 이 강 여기 우리 정선에는 양반만 사시는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점자만 빼고 계시네. 따라해 보세요. 자, 얼씨구. 어, 잘하시네. 좋다도 나오고 박수를 치면서 박수 준비하세요. 잘한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잘한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신나게, 내가 신나게 해야 무대도 신나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무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원주 어리랑 보존회가 들려주는 원주 어리랑입니다. 원주 어리랑은 원주와 강원 영서 지역의 삶과 정서를 담아온 전통 민요입니다. 흥엄면 흥엄리 일대에서 전해진 지역의 소리로 원주의 자연과 생활 공간 그리고 지역민의 기억과 공동체의 정서를 노랫말에 담아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빠른 열박, 엄머리 장단과 메나리 토리 선율이 이루어져서 힘차고 역동적인 흥과 깊은 감흥을 함께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악의 기상과 원주 사람들의 삶의 노래를 품은 원주 어리랑, 원주 어리랑 보존회의 무대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여러분, 원주 어리랑 보존회의 원주 어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아리랑 하지 않고 어리랑 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원주 어리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 자,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주신 원주 어리랑, 원주 어리랑 보존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세 번째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아리랑을 접해볼 겁니다. 준비된 정선 아리랑의 새로운 아리랑을 만나보는 순서인데요. 플랫폼 팀 무례, 무례라는 팀에서 만든 그 아리랑인데요. 무례하다 이런 글씨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례, 창작 아리랑 이어 부르는 마음입니다. 이 작품은 정선 아리랑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오래된 선율에 깃든 삶의 기억과 정서를 오늘의 음악적 언어로 새롭게 읽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팀 무례는 정선 아리랑의 선율과 사설, 또 소리의 호흡과 지역의 정서를 살피고 또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해서 전통에서 지켜야 할 가치와 동시대적으로 새롭게 확장할 가능성 등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인공지능 AI는 전통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창작자의 상상력과 음악적 해석을 넓히는 협업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요, 곧 이어서 여러분들께 음원과 뮤직비디오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연장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선 아리랑의 새로운 울림을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순서로 가볼 텐데요. 이어 부르는 마음, 이 노래는 오늘 보컬을, 개건 보컬을 맡아주실 분이요, 뮤지컬 배우 신예준 배우라고 합니다. 직접 노래를 들려주실 텐데요. 이 신예준 배우는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작품이 대표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Show Must Go On In이라고 해서 서울의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또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래된 노래를 오늘의 마음으로 다시 부르는 시간, 무례의 무례와 또 신혜주님의 이어 부르는 마음을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신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정말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려드릴 곡은요, 정선 아리랑의 깊은 정서와 기억을 오늘의 노래로, 네, 불러드릴 노래입니다. 이어 부르는 마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금 들으신 무대는 정선 아리랑을 오래된 선율과 정서를 오늘의 음악 언어로 재탄생시킨 바로 이어 부르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예준 배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가 되겠는데요. 세 가지 아리랑을 지금 다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아리랑 가운데 하나이자 강원 산골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깊이 품고 있는 정선 아리랑을 이제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아라리라고도 불리우는 정선 아리랑은요, 정선의 산과 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노랫말에 담아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선군 일원에서 전승된 정선 아리랑은요, 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서 오늘까지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에는 산골의 고단한 삶과 사랑, 이별, 가족과 이웃에 향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선의 산과 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잇는 노래 정선 아리랑 보존회의 무대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얼씨구! 잘한다! 네, 아, 예, 아주 멋지게 예,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인류의 노래 다시 짓는 아리랑 정선 속초 원주가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한 여정이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속초 원주 정선의 지역 정서를 대표하는 각각의 아리랑이 오늘 이 무대에서 서로의 마음을 잇는 하나의 노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선율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이어 부르는 마음은 아리랑이 여전히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노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랑은요 오래된 노래이지만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서로를 이어주고 있었고요. 새롭게 계속되어서 늘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길 와주신 원주, 속초, 정선, 아리랑 보존회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의 무대를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출연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신예준 배우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과 함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같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류의 노래 다시 짓는 아리랑 정선 속초 원주가 만나다 여기는 정선 아리랑제 프린지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아리랑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르노.
1: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놔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십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5: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상요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5: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4: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5: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4: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4: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5: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4: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5: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4: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이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2: 새만금.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444.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사라졌나 사랑에 말았나요 내가 울던 말이 내가 울던 말이 눈물의 추억만 남아 또다시 울던 말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시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였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태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음방송 TV 예회에 함께하는 저희들은 오늘 또다시 이 예회를 맞이할 수 있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신앙 수행을 통해 더욱 성숙한 공부인 되도록 다짐하오니 정신의 수양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사리의 연구를 통해 일과 이치를 통달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며 옳고 그름을 바르게 취사하여 자신도 진급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계는 지금 주의 주장의 대립으로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테러나 자연재해로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교의품 16장 전서 121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 김영신이 여쭙기를 사은 당초에 실지 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초에 직접 올리는 실지 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 법궤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 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또 여쭙기를 진리 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염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기존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창산 최도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불교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밀인 이 불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불공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깊은 산사에서 불상 앞에 절을 올리거나 또는 불단에 정성스럽게 과일과 공약물을 올리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한 불공입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불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 곳곳이 부처님이니 일일이 불공을 올리라는 법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법문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한 단어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불공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작은 일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트 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 옆 차가 문을 열 때 부딪히지 않도록 선을 딱 맞춰 바르게 주차하는 그런 마음, 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할 때 혹시 뒤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린 버튼을 조금 더 눌러주는 그런 마음. 우리는 이것을 보통 매너 또는 배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원불교적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이웃, 곧 부처님에게 올리는 가장 훌륭한 사실적 불공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의 보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동포, 법률, 하늘과 땅, 부모가 모두 은혜의 덩어리이자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불공은 형상 있는 불상에게만 향했습니다. 하지만 원불교의 불공은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또는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향합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부처님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또 정성스러우며 또 그분의 처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 헤아림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배려입니다. 사사불공은 일을 당할 때마다 불공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배려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다음 담당자가 보기 편하게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뒤 직원이 치우기 좋게 그릇을 한 대 모아두는 것, 이 모든 것이 일 속에서 은혜를 생산하는 불공입니다. 나의 편안함만을 구하는 행위는 당처를 알지 못하는 미신 불공이 되기 쉽습니다. 진정한 사실 불공은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타인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광활한 사막을 혼자 여행하던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길을 잃고 헤매느라 가지고 있던 물이 모두 떨어져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쓰러지기 직전 여행자는 멀리서 낡은 오아시스 대피소와 그 곁에 서 있는 녹슨 수동 펌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행자는 기쁜 마음에 달려가 펌프 손잡이를 이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펌프는 새소리만 낼 뿐 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며 주저앉은 그의 눈에 펌프 옆에 놓인 빛바랜 플라스틱 물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물병에는 막의 부근에 먼지 묻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병에 든 물을 절대 그냥 마시지 마십시오. 이 물은 펌프 밑바닥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먼저 이 물을 펌프 구멍에 전부 부은 다음에 손잡이를 힘차게 저으십시오. 그러면 시원하고 깨끗한 샘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병에 다시 물을 가득 채워 마개를 닫아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물을 부었는데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이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차라리 지금 이 한 병의 물이라도 마셔버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극심한 갈등 끝에 그는 쪽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병의 물을 펌프 속으로 모조리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펌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꿀럭거리던 펌프는 마침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차갑고 맑은 샘물을 이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여행자는 목을 축이고 온몸을 적시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가기 전 쪽지에 적힌 대로 다음 여행자를 위해 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꼭 닫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밑에 연필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진짜 샘물이 나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막의 마중물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올려야 할 배려의 불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잘해주면 나도 배려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중물을 그냥 마셔버리고 빈 펌프만 원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먼저 양보하는 작은 행동이 바로 메마른 인간관계 속에서 은혜의 샘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입니다. 여행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물병을 다시 채워둔 것처럼 배려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를 타고 다음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교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채워놓은 배려의 마중물은 언젠가 또 다른 부처님을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손해보는 듯하지만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이 마중물 같은 배려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천해 갑시다. 대종경 신성품 14장에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자로서 스승에게 다 하지 못할 말이 있고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다 해주지 못할 말이 있다면 이는 알뜰한 사제라 할 수 없나니 알뜰한 사제는 서로 간의 속마음을 온전히 터놓고 창자를 이은 듯이 통화해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배려와 신심, 이 완전한 소통과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의 출발은 이런 숨김없는 솔직함입니다. 제자가 허물이나 고민을 숨기지 않고 스승 또한 진심 어린 가르침을 숨김없이 전할 때 비로소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사제 간의 관계를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부모와 자식보다 더 깊은 창자를 이은 관계로 표현합니다. 서로의 사정과 상황을 깊이 헤아리는 극진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려는 이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상대방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친절함이 바로 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적 의미의 불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배려가 불공인 줄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의 원망심과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앞서면 상대방이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고 배려의 마음은 닫혀버리게 됩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눈앞에 가려지면 부처님을 외면하고 내 이익만 챙기게 됩니다.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거창한 돌을 깨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내 이기적인 마음을 알아차리고, 아, 이 멈춤의 순간에 상대방을 한 번 더 배려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비워낼 때 비로소 상대방의 처지가 보이고 진정한 불공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배려를 통한 불공의 방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말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가족에게 건네는 한마디, 직장 동료에게 던지는 소소한 농담, 그리고 마트 계산대에서 나누는 인사까지 우리의 삶은 언어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하루 내가 뱉은 말들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혹은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었는지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날카로운 말 대신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불공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항상 입을 조심하고 말을 바르게 할 것을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가진 엄청난 에너지와 인과의 법칙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복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고, 또 남을 죽이고 악한 말을 하면 그 업보 역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진리이고 우리가 말을 다스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말의 배려를 어떻게 불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건네는 역지사지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기준과 내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에게 이 비수를 꽂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것도 못해? 이런 말 대신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내 생각이 짧았구나 라며 상대방을 먼저 감싸 안아주는 말이 곧 동포에 대한 산불공입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언행은 그 어떤 향과 촛불보다 훌륭한 공양입니다. 그 다음은 칭찬과 감사의 언어로 복덕을 짓는 적덕의 언어입니다. 입은 덕을 쌓는 문도 되지만 죄를 짓는 문도 됩니다.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기보다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서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것이 바로 불공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힘이 납니다. 이런 따뜻한 감사와 칭찬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밭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 우리 공동체를 은혜의 낙원으로 만드는 바로 그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불필요한 말과 거친 말을 줄이는 지혜의 침묵, 곧 언행일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배려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시리에 빠졌을 때 충고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내는 말보다는 묵묵히 손을 잡아주고 또 곁을 지켜주는 그러한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역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수행이자 불공입니다. 자, 둘째, 행동의 배려입니다. 얼마 전 전남 구례에 있는 테마파크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어린아이들 몇몇이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 순간 저 나무에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올라갈 수가 있나? 이런 신기한 생각이 들어 제가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간 곳은 이 휘어져 자라는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헤아려 이 방부목을 이용해서 마치 나무에 올라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만든 그 공원의 조성 의도와 운영 방향을 저는 보았습니다. 단순히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나무를 다치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동포보훈의 실질적인 모습과 또 그 공원이 추구하는 방향, 경영 철학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공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모습과 행동에서 불공의 참뜻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불공의 본질은 허례허식이나 기복적인 신앙에 있지 않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사언이 곧 진리요 부처님이기에 내 주변의 모든 인연과 만물에게 진심을 다해 은혜를 베풀고 보답하는 것이 참다운 불공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교법을 통해 마음의 공부와 함께 반드시 지행, 병진,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나란히 함께 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은혜를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몸으로 직접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완성된 공부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은 그 인과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행동 하나, 무심코 지나치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발걸음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따뜻한 배려가 담긴 손길 하나는 절망에 빠진 이에게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상처를 주는 몸짓을 거두고 이웃을 향해 다정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펼치는 것이 곧 생부를 향한 가장 지극하고 거룩한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이웃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동행의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말로만 힘내세요 하고 돌아서는 것은 진정한 불공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손을 내밀어 짐을 함께 들어주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공경에 빠진 이웃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행동이야말로 동포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구체적인 불공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자리 양보와 배려로 덕을 쌓는 적덕의 몸가짐입니다. 이 불공은 대단한 성업이나 또 큰 돈을 기부하는 것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소음을 줄이고 질서를 지키는 것,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지친 이에게 편안함을 내어주는 것, 또는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줍는 것,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먼저 허리 숙여 정중히 인사하는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몸가짐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의 인격을 닦고 주변을 맑고 밝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실천이 곧 공중을 위하고 만물을 위하는 천지, 법률, 은혜 보답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영역과 마음을 존중해주는 절제와 탕평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때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불편해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서도 완성이 됩니다.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나의 호의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간섭이 되지 않도록 내 몸가짐을 절제하는 것 역시 지혜로운 불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몸을 앞세우거나 거친 행동으로 위압감을 주는 대신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태도로 상대의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줄이고 운전할 때 양보를 하고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행동, 이런 것이 바로 사회를 은혜롭게 만드는 사사불공입니다. 셋째, 마음의 배려입니다. 원불교 교법의 근본은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을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불공의 참뜻을 일깨워주시며 형식적인 절차나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사은이 곧 살아있는 부처님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곧 불공의 성패를 가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은 만 가지 법을 지어내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품행을 담느냐에 따라 세상이 은혜의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원망의 구렁텅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타인을 향해 축복의 마음을 내고 시기와 질투 대신 연민과 사랑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신구의 삼업 가운데 가장 으뜸인 의업을 맑히는 참된 불공입니다. 타인의 허물과 부족함을 내 품으로 감싸 안는 용서와 포용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를 보면 내 눈으로 먼저 재단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배려는 저 사람도 오죽 사정이 있어서 저럴까 라며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곧 내 마음밭에 짓는 가장 고결한 공덕이자 부처님께 올리는 참회와 공양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의 잘되기를 축원하는 적선의 마음을 필요합니다. 불공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이웃의 평안을 빌어주고 직장에서 경쟁하는 동료의 숨은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축하해 주는 것,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불공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거두고 오직 상생과 화합의 에너지를 품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공중을 위하는 지극한 기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깨어있어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무아봉공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경계를 당할 때 내 이기심과 욕심이 불쑥 솟아오르면 마음의 배려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나 먼저, 나만 살고 보자, 이런 이기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대중을 위해, 전체를 위해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아봉공의 정신이자 수행자의 본분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비울수록 그 자리에 사은의 은혜가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오죽하면 저럴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과 또 전생의 인과까지도 헤아려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신고이자 불공입니다. 불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동료의 짐을 나누어 드는 것, 이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인생의 업장을 높이고 복과 해를 채우는 불공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내 눈앞에 부처님께 배려의 불공을 올리겠다라는 다짐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사업관
1: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욕이 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 오빠, 좀 웃어봐.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 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3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나만 못한 사람에게 더욱 조심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7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라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56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연휴 뒤에 월요일은 더 피로하기 마련이죠. 시계추가 잠시 다른 방향으로 크게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 시간이 걸리듯 우리 몸과 마음도 일상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중입니다. 온 몸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다독여 주세요. 어깨에 들어간 힘도 툭 빼고 가만히 숨을 내쉬며 내 안의 시계추를 다시 일상의 리듬에 부드럽게 맞춰봅니다. 준비되셨나요? 천천히 내 속도대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명상과 좌선 함께 하시죠.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습니다.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11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수행품 36장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양하여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작은 욕심을 큰 성원으로 돌리려 공부심을 키우면 작은 욕심들은 절로 잠들고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된다.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모차르트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2악장 안단티에노 듣고 계십니다. 제임스 걸웨이 플룻, 프리첼미스의 하프, 그리고 카라헨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0: 하늘이 태양을 비추고 비를 내려주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하늘의 도는 형상이 없지만 그 질서와 작용은 이처럼 만물에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 또한 만물의 하나로 하늘의 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반듯하게 서면 겸손해지고 너그러워지며 그것을 빚어낸 하늘의 도리에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암흑이 거치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이 시간, 아직도 비워야 할 게 많은 내 마음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1: 제3장 사요. 제1절 자력양성. 자력양성의 강령.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혼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 이가 되든지 하면 이언이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 과거의 타력생활 조목,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중에 혹 자기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의지하여 놀고 살자는 것이며, 또는 의뢰를 구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동고하자는 것이며, 또는 타인에게 빚을 쓰고 갚지 아니하면 일족이 전부 그 빚을 갚다가 서로 못 살게 되었으며,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녀에게 의지하였으며, 또는 권리가 동일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이 교육도 받지 못하였으며, 또는 사교의 권리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자기의 심신이지만은 일동일정의 구속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음이니라.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 자력이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는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하여 줄 때에는 장자나 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그 재산을 받아 유지 못할 사람 외에는 다 같이 분급하여 줄 것이요. 결혼 후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할 것이며, 또는 서로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할 것이요. 기타 모든 일을 경우와 법에 따라 처리하되 과거와 같이 남녀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일에 따라 대우하여 줄 것이니라. 자력 양성의 조목. 남녀를 물러나고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의뢰면 이원이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과거와 같이 의뢰 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자도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요.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을 것이며,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할 것이요. 차자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과거 장자의 예로서 받들 것이니라. 제2절 지자 본의. 지자 본의의 강령.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는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자는 것이니라. 과거 불합리한 차별제도의 조목, 반상의 차별이요, 적서의 차별이요, 노소의 차별이요, 남녀의 차별이요, 종족의 차별이니라. 지자본의 조목,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모든 정사를 하는 것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생활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학문과 기술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니라. 이상의 모든 조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때에 있어서 하자는 것이니라. 제3절 타자녀 교육. 타자녀 교육의 강령. 교육의 기간이 편수하거나 그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면 세상의 문명이 지체되므로 교육의 기간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가 다 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니라.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없었으며 교육의 제도가 여자와 하천한 사람은 교육받을 생의도 못하게 되었으며 개인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으며 언론과 통신기관이 불편한 데 따라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이 적었으며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라 유산자가 혹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였고 무산자는 혹 자손 교육에 성의는 있으나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였음이니라. 타자녀 교육의 조목.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주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낳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요. 국가나 사회에서도 교육기관을 널리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요. 교단에서나 사회, 국가, 세계에서 타자녀 교육의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적을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이니라. 제4절 공도자 숭배. 공도자 숭배의 강령. 세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국가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국가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사회나 종교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사회나 종교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니 우리는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이며 우리 각자도 그 공도 정신을 체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이니라.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조목,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인 사, 농, 공상의 전문 교육이 적었으며, 사, 농, 공상의 시설기관이 적었으며,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으며, 정부나 사회에서 공도자의 표창이 적었으며,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타인을 해하여서까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과 또는 원, 근, 친소에 끌리는 마음이 심하였으며, 견문과 상식이 적었으며, 가정에 헌신하여 가정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과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었음이니라. 공도자 숭배의 조목, 공도 사업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가정 사업과 공도 사업을 구분하여 같은 사업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 사업을 할 것이요.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사요를 봉독해드렸습니다.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였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63장 공도자 숭배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41. 대종사 간혹 대중으로 더불어 조선 고학을 감상하신 바 특히 창극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을 들으실 때에는 매양 그 정절과 효우의 장엄을 칭찬하시며 공도생활에 지조와 인하가 더욱 소중함을 자주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충, 열, 효, 제가 그 형식은 시대를 따라 서로 다르나 그 정신만은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 활용되어야 하리라. 42. 대종사 교중에 일이 생기면 매양 대중과 같이 노력하실 일은 노력하시고 즐겨 하실 일은 즐겨 하시고 근심하실 일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일은 슬퍼하사 조금도 인정에 박한 일과 분수에 넘치는 일과 요행한 일 등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43. 대종사 대중 추력이 있을 때에는 매양 현장에 나오시사 친히 모든 역사를 지도하시며 항상 말씀하시기를 영육의 6대 강령 가운데 육신의 3강령을 등한시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추력을 시키노라 하시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추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나와서도 일에 게으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크게 경책하시니라. 44. 각처를 두루 돌아다닌 한 사람이 대종사를 배웠고 찬탄하기를 강산을 두루 돌아다녔사오나 산 가운데는 금강산이 제일이었고 사람을 두루 상대하였사오나 대종사 같은 어른은 처음 배웠나이다.

죽지 아니하온데 선생께서는 그 일의 판국이 넓고 운영하시는 방편이 능란하시어 안으로 동포 대중에게 공헌함은 많으시면서도 직접으로 큰 구속과 압박은 받지 아니하시니 선생의 역량은 참으로 장하옵니다. 하니라. 4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능으로는 남다른 손재주 하나 없고 아는 것으로는 보통 학식도 충분하지 못하거늘 나같이 재능 없고 학식 없는 사람을 그대들은 무엇을 보아 믿고 따르는가 하시나 능이 없으신 중에 능하지 아니함이 없으시고 알미 없으신 중에 알지 아니함이 없으시어 중생을 교화하심에 덕이 권곤에 승하시고 사리를 통관하심에 해광이 1월보다 밝으시니라. 47. 김광선이 위연히 찬탄하기를 종문에 모신 지 20여 년에 대종사의 한 말씀, 한 행동을 모두 우러러 흠모하여 본받아 행하고자 하되 그 만분의 일도 아직 감히 능하지 못하거니와 그 가운데 가장 흠모하여 배우고자 하나 능하지 못함이 세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순일 무사하신 공심이요 둘은 시종 일관하신 성이요 셋은 청탁 병용하시는 포용이라 대저 대종사의 운심 처사하시는 것을 배우면 이런 일동이 수년이 공 하나뿐이시오. 사라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아니하사 오직 이 회상을 창건하시는 일 외에는 다른 아무 생각도 말씀도 행동도 없으시나니 이것이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요. 대종사에 사업하시는 것을 배우면 천품이 우월하시기도 하지만은 영광 규륭리에서 우리 구인을 지도하사 간석지를 개척하실 때 보이시던 성이나 오랜 세월을 지낸 지금에 보이시는 성의가 전보다 오히려 더하실지언정 조금도 감소됨이 없으시나니 이 또한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요. 대종사의 대중 거느리시는 것을 배우면 미운 짓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잘 무마하시고 애호하시며 항상 말씀하시기를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대비의 행이라 하시니 이 또한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라 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실시품 41장에서 47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99장 대종사님 펴신 뜻은 선열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47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은에 지중한 은혜를 알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나니 교육과 교화와 자선이라. 자신이 교육을 받은 후에는 후진을 가르치고 이웃을 교화하며 자비와 선행을 널리 베풀어 교육, 교화, 자선을 아울러 실천하라. 교육, 교화, 자선은 교단의 세 가지 사업 목표일 뿐 아니라 우리 공동사업자들의 영생의 세 가지 봉공 요건이니라. 48. 말씀하시기를 적극적인 포교도 좋지만은 대도정법이라도 너무 강권하거나 지나치게 선전만 하면 도리어 가치 없이 인식되기 쉽나니 포교를 하는 이는 먼저 상대자의 근기를 잘 살펴서 기연에 맞게 도를 권할 것이며 자신의 수행으로서 자연 중 권두가 되게 하여야 실효 있는 포교가 될 것이니라. 49. 말씀하시기를 연원을 많이 다는 것이 제도의 한 방법은 되나 벌제의 위명으로 입교만 시키는 것은 참 제도가 아니요. 신심이 확실히 설 때까지 자주 보살펴 주어야 참 제도를 받게 되나니 이왕에 입교의 연원이 되었거든 제도를 받도록까지 꾸준히 공을 들여 참다운 연원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50.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이는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51. 지방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몸이 곧 대종사의 분신이요 회상의 일부라. 우리가 자라면 대종사의 위덕과 회상의 명예가 더욱 드러나고 우리가 잘못하면 대종사의 위덕과 회상의 명예가 오손되나니 우리는 항상 각자의 몸을 가벼이 알지 말고 일동일정을 신중히 할 것이요. 교도를 교화하는 데에는 비록 소소한 일이라도 먼저 몸으로서 성의껏 시범하며 항상 기울지 않는 태도로 대중을 널리 포섭할 것이요. 교도들의 신앙심과 사업심을 항상 중앙에 잘 연락시켜야 하나니 교무가 만일 본부 연락에 힘쓰지 아니하고 편벽되게 신심을 집중하거나 지방의 사업에만 국한되게 한다면 통일적 교화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회상은 반드시 병들게 되나니라.

0: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47장에서 51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7장 우리는 대종사님 해명의 등불 교역자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42. 대산종사 홍인천 명가의 특별 천도제에서 설법하시기를 국사는 정치, 경제, 언론, 법조, 문화계에서 큰 일을 했으니 오는 생에는 자리 바꿈하여 수도문에 들도록 큰 서원을 세우소서. 일생을 볼 때 도인의 모습이었으니 수많은 생에 수도계로 나와서 일체 생명을 위해 제도 사업하시기 바라나이다. 공사에 지치셨던 심신을 원정무별한 열반의 진경에서 편히 쉬었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평소 닦으셨던 밝은 지혜와 큰 덕으로 큰 서원 세우시고 큰일 하러 오실 것을 당부하며 대각의 네 단계인 사반야지와 사법계 법문을 드리니 이 공부로 성불 재중하는 큰 성자가 되소서. 43. 대산종사 박광전 영가의 발인식에서 설법하시기를 숭산동생 이 어인 청천벽력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늘이 무심함인가 우리들의 정성이 부족함인가 대종사와 정산종사 성령전에 무엇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대종사께서 너는 큰아들이고 광전은 작은 아들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잊은 바가 없었소. 우리는 아버님의 크신 경륜을 받드는 형제의 정의를 다하였지요. 숭산종사여 대휴대헐로 크게 쉬고 크게 편안히 쉬었다가 대종사님 큰 뜻 받들어 생자, 은자, 법자로 출가위를 넘어 여의 자제한 여래로 세세생생 거래하기를 서원합니다. 아, 장하고 거룩하다 숭산이라 우러러 받드는 높고 높은 매요 광전이라 밝고 빛나는 중생의 복전이로다.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길이 빛날 역사의 장을 열었도다. 44. 대산종사 지혜원 영가의 발인식에서 설법하시기를 근산의 일생은 대인고의 정진과 백절불굴의 의지와 신이 일관한 신성과 정맥정통의 생이었나이다. 대종사께서 수계 농원을 개척하실 때 앞으로 많은 도인이 나올 것이다 하신 말씀과 정산종사께서 안난 폭잡고 죽은 셈치고 이곳을 지켜 교단의 기본 인재를 양성하자 하신 말씀을 받들어 지금까지 정성을 다했나이다. 열반에 이르러 오늘도 그 마음, 내일도 그 마음, 항상 여여한 그 마음으로 영생을 여여하게 살리라, 여여하게 살리라 하며 해탈의 심경으로 홀연히 떠났으니 이 여여한 마음으로 거래 자제하소서. 빛날손, 장알손, 뿌리 깊은 산이라 큰 나무가 자라고 뭇새와 뭇짐승이 논일도다. 바다의 으뜸이요 흐름의 근원이라 물고기가 논일도다.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대종경 그 수행품 7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이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그 7장의 대의는요, 그 예횟날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예횟날, 이제 그 이것을 우리는 보통은 지금 이제 예횟날에 근데 이 법회지요, 우리가 교당에서 이제 실시하는 이제 법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강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들으셨겠죠? 이거 이제 그 영광의 한 교도가 예횟날 이제 품삯을 벌기 위해서 교당 근처에서 이제 품삯 보는 이제 그 노동 일을 했는가 봐요. 이제 했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 이제 대종사님께서 하시면서 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 예횟날 그렇게 품삯을 또 벌러 가면은요, 교당 근처에는 가지 말지. 한데 꼭 교당 근처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키느냐고요. 사실은 그 교당 근처에 안 가고 다른 데 먼 데 가서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노출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대종사님께까지 이제 전달이 됐겠죠.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예를, 그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 이제 7장에 보면 내용에 이제 그렇게 돼서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한 교도가 또 이제 답을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예외가 중요하기는 하지만도 만약에 그날 하루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당시는 사실은 굉장히 그 가난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난한 시대고 사실은 먹을거리가 그렇게 풍부하고 이러지를 못한 그런 그 이제 때였거든요. 그렇지만도 그날 하루 품삯을 못 벌면은 부모 처자들이 이제 굶을 수도 있다 이거죠. 굶을 수도 있으니까 그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면하도록 해주는 것이 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품삯이라도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괜찮은 일 알겠냐 이렇게 이제 답을 대종사님께서 하시죠. 그 하시니까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그대의 말이 대체로 옳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단은 그 교도가 한 말에 대해서 긍정을 하시는 거예요. 긍정을 하시지만도. 그러면서 이제 두 뒤에 쭉 하는데 예외는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외하고 예전 예외하고는 좀 많이 그 다릅니다. 상황이요. 지금은 일요일 날 우리 주로 보죠. 다 지금 일요일 날 안 봅니까? 다 지금 일요일 날 보죠. 남중도 일요일 날 보죠? 다 일요일 날 지금 보는데. 이 당시는 지금 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삼육 법회를 봤어요. 삼육. 삼육이 뭡니까? 세 가지 육일이거든요. 한 달이. 예. 7월이면은 7월 6일, 7월 16일, 7월 26일 이렇게 삼육법회를 아마 이 당시에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드물죠,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우리가 휴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삼육법회 지금도 그 어떤 그 농촌 지역이라든지 그런 교당에서는요, 삼육 법회를 보는 것도 있어요. 지금도요. 이제 삼육 법회를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는 뭔가 하면요, 이제 이 직장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교도소만 사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그 자기가 일하고 안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얘나 똑같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품삯 벌기 위해서 지금 예외날 교당 근처에서 일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도 지금 농촌 지역에는요, 이 도시 지역에서는 6일날 법회 본다고 하면은 다 직장 가야 될 사람들이 법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못하니까는 이제 일요일로 이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예외날도 지금 변화가 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주로 뭔가 하면 삼육법회를 봤다 이 말이죠. 이제 그걸 알아야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실답게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이제 삼육법회 볼 때의 이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그 생각이 그 이제 들어집니다. 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대의 말도 그 이제 그 지금 이제 일리는 있기는 하지만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대종사님 그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외 날은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세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덩하니 하고 법에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대의 말도 일리는 있어. 그러니까 그 지금 그날 그래도 그래라도 품삯을 벌어가지고 이 지금 그 식구들의 그 부모 형제들의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한을 면하게 해주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도 예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가 아니십니까? 그러면 정해진 날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날짜 전에 말이죠. 어떻게든지 간에 부모님의 그나 형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장만을 해 놔야 한다 이 말이죠. 해 놔놓고 예외 날은 가서 예외를 보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강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이 지금 예 성품 7장에서요. 이제 이렇게 지금 강조를 지금 이제 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공부에 참 발심을 한 사람은 법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예외에는 참석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하고 그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 내용에 보면요.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에도 내가 말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도 내가 말한 바가 있다. 자,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게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정전이죠. 정전의 내용을 근거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렇게 그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수행편 교리의 첫째는 일상수행의 요법이죠. 1장이. 2장이 뭔가 하면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훈련법이에요. 2장이요. 2장이. 그러면은 또 훈련법에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있는데 1절은 말이죠. 훈련법의 1절은 뭔가 하면 정기훈련이죠. 정기훈련이 이제 1절이에요. 그러면 정기훈련이 이제 1절인데 수행편 2장에서 지금 이제 1절이 정기훈련인데 정기훈련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정기훈련 11과목이 있죠. 이거 뭐 다 하자면 엄청 이제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정기훈련 10일 감옥에 있습니다. 연불 자선 이제 이렇게 경쟁 강련 해와 어두 성리 쭉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고 나가면 정기훈련과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상시훈련이 있거든요. 제2절이 상시훈련이에요. 제2절이요 상시훈련. 자 상시훈련 중에서 상시훈련은 또요 교는 두 가지로 상시훈련. 이게 이제 2절로 두 가지로 구성이 돼서 상시훈련은요. 이게 이제 뭐가죠? 첫째 상시훈련의 첫째는 이게 뭔가면요. 상시응용주의사. 6조. 이것이 이제 첫째예요. 상시응용주의상 6조. 그래서 이제 치사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1조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교당 내왕제 주의사항.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이제 두 번째예요. 그게 교당 내왕시예요. 그래서 이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가 이제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 로 상시훈련이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종경 수행법 7장에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도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5조에 보면은요 5조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1: 옛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그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0: 이게 이제 매 예언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하기를 주의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 여기다 지금 5조에다가 딱 지금 이 못을 박아 놨어요. 그 내가 이렇게 해놨다 해놨는데도 그 사람이 참된 교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지켜야 될거 아니냐 이말 이걸 못 지켰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못 지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구조적으로 이걸 이제 설명할게요. 그래서 상시훈련에는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으로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상시응용주의사항이 이것은 뭔가 하면 상식공부예요. 상식공부. 상시해야 하는 공부예요. 이건 상시해야 하는 공부. 그러면 상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정시가 있죠. 정시.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정기훈련이거든요. 정시. 그래서 상시와 정시를 우리는 항상 말이죠. 이 겸해야 돼요. 그래서 상시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기만, 아니, 정시만 계속 공부를 하면은요. 사람이 계속해서 정시 공부하면은, 아니, 생업은 어떻게 하고? 가가지고 가서 맨날 훈련만 받아요? 그러면 생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생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필수의 조건이에요. 이두 가지는요,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은 정신으로서도 중요하고, 상신은 또 상신으로서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이두 가지를 함께 하도록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함께 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시와 상시를 또 연결시키는 고리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연결시키는 고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시와 상시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뭔가 하면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예요. 정시와 상시를 연결시키는 고리라니까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당량시 주의사항 6조는요, 정시와 상시를 연결시켜줘요. 또 정시는 정시 따로 있고, 상시는 상시대로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시와 상시가 항상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시도 되고 순간적으로 상시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난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기사를 보니까 단풍 구경 가신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고요. 통행량도 부쩍 늘었다는 걸 보니까 이것저것 여행 다녀오신 분들 꽤 있으시던데요. 또 마침 날씨까지 워낙에 좋아서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을을 마음껏 누리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꽉 채운 행복 에너지로 이번 한 주 파이팅 넘치게 보내실 수 있겠죠? 좋았던 지난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10월 12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마이티 마우스 선예 에너지 듣고 왔어요. 10월이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연휴에 이어서 선물 같은 두 번째 연휴까지 우리 특가청 가족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푹 쉬었어도 참 좋고요. 여행을 다녀왔어도 좋고 또 맛있는 걸 먹어도 좋았던 지난 연휴에 그 가득 채운 에너지로 이번 한 주 또 힘내서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두 시간 그렇게 파이팅 넘치게 두 시간 여러분과 이야기 가득 채워볼까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에는요.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여러분이 요청하신 세 곡의 노래 로켓처럼 빨리 쓱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어째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2부에 준비해놓을 거예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세 곡의 노래 묶어서 7시 30분 전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2부에 바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73님께서 하루 더 쉬었을 뿐인데 엄청 오랜만에 연하신 목소리 듣는 것 같네요. 이번 주도 파이팅입니다!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8073님, 이번 주도 정말 파이팅입니다. 오르길사님은 이번 연휴에는 날씨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어찌나 화창하던지 집순이인 저까지 밖으로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창 열고 바람 쐬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질 정도로 날씨가 진짜 선선하니 좋더라고요. 뭐 낮에는 약간 기온이 좀 올라서 그래서 또 뭐 활동하기 나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주고 무엇보다 하늘이 너무 청아하고 그래서 진짜 그냥 실내에서 밖을 바라봐도 기분이 좋고 밖에 나가면 더 기분이 좋고 진짜 집순이까지도 밖으로 좀 끌어내는 그런 날씨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랜만에 연휴인데 여러분들 연휴를 좀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날씨가 도와준 게 아닌가 싶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에게 털어놓을 준비 되셨나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얘기들 보내주세요.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신 후 저희와 친구를 맺으시고 1: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곳곳으로 편하게 참여해주세요. 이상순 완벽한 하루 김동률의 황금 가면 두 곡 듣고 옵니다.

이상순 완벽한 하루, 김동률 황금 가면 두 곡을 듣고 왔고요. 7시 17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9623님께서 연휴 내내 하루도 안 쉬고 돌아다녔더니 오히려 에너지가 다 소진된 느낌이에요. 유유, 특화장으로 기운 차려야겠어요. 특화장이 저의 에너지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이제 평일의 기운으로 에너지를 채우셔야겠네요. 구류기삼님. 그래요. 매일매일 특화장으로 놀러오세요. 저희가 에너지 좀 채워넣어, 불어넣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수연 피처링 바비예요. 나는 달라.

하이시언 피처링 바비 나는 달라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탱탱볼 두 곡을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소수빈 에브리.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3: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서동현 빅나티 노스탈지아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12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에는 신청곡의 째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은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는지 우리 고객님의 신청곡 생하니 배송해드릴게요. 1235아빠님이 한글날은 휴무여서 아침 대바람부터 중전을 깨워 준비해 임실로 고고! 모닝커피 한잔 포장하고 붕어섬 가서 꽃 구경, 점심에는 대파 육개장 한 그릇씩, 그리고 임실 치즈 축제장을 마지막으로 바람을 쐬어드렸습니다. 주말에는 출근해서 일하고요. 막둥이랑 조카 전주에 모셔드리고, 아,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재미진 기분 이어지는 한 주가 되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는데, 와, 사진만 봐도 얼마나 흥나고 재미나셨는지가 마구 느껴지는 사진들을 보내주셨어요. 알찬 연휴를 보내고 오셨네요. 야, 누구보다 뿌듯한 그런 주말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시며 에너지 주고받아 보아요. 아일리스 앤 마그네틱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립니다.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m

0: don't say no.
1: 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4199 고객님께서 연아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당분간 쉬는 날이 없어서 좀 슬프지만 쉬다 보면 또 출근하는 게 좋더라고요.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라며 보내주신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승환 슈퍼히어로 페퍼톤스 레디 게스 고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4199 고객님 신청곡 왔어요.

신청곡 왔죠? 오늘 사나구호님의 신청곡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승환 슈퍼히어로 페퍼톤스 레디 겟세고 전해드렸습니다. 5542님이 우와 이 아침에 엄청난 텐션이네요. 이번 주도 시작은 특별한 아침과 함께해요. 처음 보내는 아침 인사지만 프로그램의 오랜 건승과 청취율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2부 끝곡입니다. 김석준 연애편지.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성산정사 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 정 광고 심의 필.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0: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4: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4: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5: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먼데이 키즈,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 3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12일 월요일 3부가 시작됐고요. 월요일 3부에는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세 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상식의 시대 코너 열심히 참여하셔서 퀴즈로 상식도 쌓으시고 당첨의 행운도 한번 꽉 한번 잡아보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등 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문자 참여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세요. 6365님께서 고향 마을 동네 앞에 구절초가 잘 피었네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예쁜 구절초가 이렇게 싹 모여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평소에 이 꽃을 많이 보았었는데 이게 구절초인지를 모르고 지냈었네요. 오늘 6365님 덕분에 구절초가 어떻게 생긴 꽃인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아, 이제 이름을 알고 꽃 구경하게 됐는데요. 너무 예쁘네요. 화사의 So Cute 노래 띄워드리고 오늘 상식의 시대 문제 만나볼게요.

바빠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엔 당일 배송은 물론이고요. 몇 시간 안에 배송을 완료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이렇게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15분에서 1시간 만에 도착하는 즉시 배송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15분에서 1시간 만에 도착하는 즉시 배송 서비스를 일컫는 이 용어를 맞춰주세요. 1번 마이너스, 2번 스트레스, 3번 콤플렉스, 4번 퀵커머스. 1번 마이너스, 2번 스트레스, 3번 콤플렉스, 4번 퀵커머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 만나보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쇼핑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요새 정말 당일 배송은 물론이고 몇 시간 안에 배송을 완료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15분에서 1시간 만에 도착하는 즉시 배송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예요. 1번 마이너스, 2번

스트레스, 3번 콤플렉스, 4번 퀵커머스. 정답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됨으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6장 법문입니다.

0: 안녕아입니다.
1: 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9: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0: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1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1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1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1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1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1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0: 타비치 파리파리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12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상식의 시대의 문제 함께 풀어봤어요.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15분에서 1시간 만에 도착하는 즉시 배송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고요. 크라잉넛, 퀵 서비스맨, 잭스키스, 커플, DJ DOC, 머피의 법칙, 이수영, 스치듯 안녕 노래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4번 퀵커머스였어요.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을 넘어서 클릭 한 번에 1시간 안으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퀵커머스가 대세로 떠올랐죠.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소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퀵커머스 시장이 확대가 됐는데요. 정육이나 채소 같은 신선 제품부터 생필품까지 배송이 가능한 상품들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도심에 여러 개 물류센터를 두고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라이더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데요. 여기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요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보겠습니다. 정은희님, 4번 퀵커머스. 너무 편해져서 좋지만 전 물건을 직접 보고 고르는 게 좋더라고요 해주셨고요. 3726님, 스트레스 마음을 비웁니다 라고. 왜 비우셨어요? 022님, 4번요. 퀴즈 후에 나오는 노래가 힌트네요. 센스 최고 해주셨고요. 이종덕님, 연아님, 좋은 한주 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정답은 4번 퀵커머스입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1187님, 퀵커머스. 그저께 한번 이용했는데 속전속결이라 너무너무 편해요. 6895님, 4번 퀵커머스. 오랜만에 보내봅니다. 9016 뒷번호 쓰시는 분, 4번 퀵 멋습니다. 퀵커머스입니다. 저는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막둥이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퀵 등교시켜주는 워킹맘입니다. 안전하게 내려주고 오늘도 파이팅 응원도 해주고요. 전 열심히 출근 중이랍니다. 모두들 월요병 없이 파이팅하세요. 와, 아침부터 매일매일 바쁘시겠네요. 3097님 4번 맞쥬. 안 맞으면 다음부터는 안 보내요 해주셨는데 어쩌죠? 맞아버리셨는데 다음에도 또 보내셔야겠는데요. 5003님 4번 퀵커머스. 역시 빠름빠름의 나라는 달라요. 2229님 4번요. 머피의 법칙 너무 신나요. 전 돈 좋아 명예 좋아로 개사해서 따라 불렀어요. 6456님 좋은 아침입니다. 정답은 4번 퀵커머스입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아버지 생신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6456 뒷번호 쓰시는 분의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이에요. 뒷번호 6903님 4번 당일 배송만 해도 엄청난 건데요. 점점 속도전이 빨라지는 것 같네요. 하하하 해주셨고요. 1257님 4번 퀵커머스요. 마치 주문하길 기다린 것처럼 빨리 배송이 올 때 신기하면서도 너무 놀라워요 라고. 그러니까요, 문 앞에 계셨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6903님 1257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투빅의 노래입니다. 회복이 급해.
1: 여보세요? 나 감기 진짜 심할 것 같은데. 나 먼저 잘게. 잘 자. 여보세요? 야, 잘.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서 원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서 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행락철 관광버스 화물차 고속도로 집중단속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행락철을 맞아서 경찰청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대형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고속도로에선 암행 순찰차 등을 활용해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하고요. 행락철에 많이 발생하는 대열 운행과 갓길 통행, 차량 내 음주 가무 및 안전띠 미착용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화물차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해서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과적, 과속, 정비 불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까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교통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세요.

이은지 해피데이스 전해드렸고요. 오늘 전해드립니다는 행락철 관광버스 화물차 고속도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할 것들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엔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백지영의 그 남자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